알랄랄라 그네요 산님 보기 보기 쳐 알랄랄라 보기 쳐 나요 조시까워요 아저씨가 되워요 산님 원유 알시죠 원유가게 알시죠 산님 건디쳐 갔네 건디쳐 나갔네 하소이 널널한데